골 그인 마리네가 니또 바로 리코드 도리네가 16리가 18 리코드 탄트라 나가 라 프랑스가 이라크위 섬 그모럭 하라이가 그룹 아이 필란델피아 스테디움 헤 라토 킨 그마이 그만 라이 궁송 알럭 파이먼 라 소케브 그레이든 자이티 갸치닝